0: 레기
1: 감사합니다.
0: 오르가니나 마가토노 킹아타스케르나 나티 손 쿵마나 손
1: 감사합니다.
0: 쿵차 야바르미 컴포즈 루트 쿵차 데 참미장아 타 피니 쿵노파 내가 피니 차노 그저 노야 레 카샤 차노 그저 노네 동나 타 케르나 필록 난 쿵노 그저 노 오르가닉 가야레 내추럴 파밍 난 쿠아데 쪽창 메트 가 내추럴 파밍 난 쿠아데 노 킹아타라 나티 리사케티카나 나타라 손 핑얀차 네가티리 발랑운 마나 자르시 버스 토 파멘 마가티리 데시 발랑 유쇼세 나티 코이 신 실랑 나 나티 코이 차브 그 뉴스 주세 에죽 조차 잘레데나 카샤 장 메트르 노야레 네 세컨드 보 키르낭도 노키 오르가닉 파밍 안코 키르낭 서티피케이션 보 톱스 도 노야레 서티피케이션 보 에젠트 노 도노 서티피케이션 톱스 노 네 내추럴 파밍 안코 키르낭 닥사 양 나타 백 투 디 베이식 송 바사 양 보네 나타 용 스퍼사 마 키르낭 어디 페타 픽 타임 라가이 송 선 노야레
1: 가스주 차라주 니 다나 내추럴 파밍 안 나타 하 jiwa amrit chocha sche zerbi tariqi gondu pa chanati jiwa amrit po chue ga chuk tariqi go du incha chinde skola chere sal po basimul
0: natural famine na yo chasna mana shishnge gut khano ga lik jiwa amrit bija amrit papasa acha danga jan ga lik ni jiwa amrit po tanga ta main focus po jiwa amrit ka tanga jiwa amrit che no jana natural liquid fertilizer ji gin ga lik ne ga okire nang ta nga ti sang kire nang bolmo cha chu gut zo ne ga ti senang ko kire nang tamshingati phantok chane buchi gyo te changme kire nang mangbo mangbo barai cha chu zor gya chu ko ya le ne ngata skire nang ta to kos ne kos chu ga zo la chu zo na kos kire nang ati kire nang plants kuni growth bo kire nang gya la yong chu sa de ne ngati soil le kire nang soil bol mo cha chu to ya le oti fe chu chu ta yang ko ngata ta chu cha si fe kire nang chi chi ingredients hala le ta sanga ingredients chen pa chi chi go shan jana ngata changma chang sanga la ta chu go san ya le 20 liters dene nga tan kire nang shilang go sano ya le don kire nang fresh go sano so ale shilang go ne shilang go nga ta 10 kg tok shik go sano ya le ne nga ta khwe kau yuri nang go sano ya le ga nga ta san chap se re thala don 10 liter chik tok shik go sano ya le dene nga ta kuram go sano ya le
1: kasa kuram ha
0: ole kuram 2 kg tok shik kuram go sano ya le ne nga ta kire nang dal ma mina le nga ta dal
1: dal
0: nga ta ni cha ta o dal go tak se dal pe tok ba nga ta dena yus chan go ya le ᱱᱚᱝᱟᱛᱟ ᱫᱚᱠᱮ ᱪᱤᱠ ᱥᱚᱠᱥᱤᱨ ᱜᱚᱥᱟᱱ ᱚᱠᱥᱟᱞᱮ ᱱᱮᱝᱟᱛᱟ ᱥᱮᱜᱟᱱ ᱠᱷᱟᱱ ᱚᱠᱥᱟ ᱠᱤᱨᱱᱟᱝᱟᱛᱟ ᱞᱟᱯᱟᱜᱟᱝ ᱥᱮᱠ ᱥᱚᱠᱥᱤ ᱠᱷᱟᱱ ᱚᱠ ᱱᱮᱫᱮ ᱞᱟᱯᱟᱜᱟᱝ ᱥᱟ ᱠᱤᱨᱱᱟᱝᱟᱛᱟ ᱫᱮ ᱪᱚᱠᱥᱤ ᱡᱟᱜᱟᱭ ᱠᱟᱱᱟ ᱠᱷᱚᱱ ᱪᱟᱥ ᱜᱟᱜᱟ ᱠᱤᱨᱱᱟᱝ ᱯᱟᱛ ᱯᱷᱟᱨᱴᱤᱞᱟᱭᱡᱟᱨ ᱠᱮᱢᱤᱠᱟᱞ ᱪᱟᱝ ᱢᱟᱱᱫᱮ ᱥᱟ ᱭᱚ ᱪᱚᱟᱞᱮ
1: ᱱᱮ
0: ᱛᱟᱝᱟᱛᱟ ᱡᱟᱱᱟ ᱫᱮ ᱪᱷᱟᱝᱢᱟ ᱠᱤᱨᱱᱟᱝ 200 ᱞᱤᱴᱟᱨ ᱨᱤ ᱱᱟᱛᱟ ᱵᱮᱨᱮᱞ ᱡᱤᱠᱷᱚᱱ ᱪᱟᱵᱟ ᱱᱟᱞᱮ ᱯᱞᱟᱥᱴᱤᱠ ᱵᱮᱨᱮᱞ ᱱᱟᱛᱟ ᱡᱩᱥ ᱪᱚ ᱪᱟᱥᱮᱞᱮ ᱯᱞᱟᱥᱴᱤᱠ ᱵᱮᱨᱮᱞ ᱱᱟᱝ ᱠᱚᱛᱤ ᱪᱷᱟᱝᱢᱟ ᱱᱟᱛᱟ ᱟᱥᱠᱤᱨᱱᱟᱝ ᱛᱟᱱ ᱚᱭᱟᱞᱮ ᱪᱷᱟᱝᱢᱟ ᱤᱱᱟ ᱠᱚᱢᱵᱟᱭᱤᱱ ᱪᱚᱥᱮ ᱪᱤ ᱛᱷᱟᱝᱢᱟ ᱛᱟᱝᱥ ᱯᱟ ᱱᱮᱫᱮ ᱜᱟᱱᱟ ᱱᱟᱛᱟ ᱫᱚ ᱠᱤᱨᱱᱟᱝ ᱥᱩᱜᱮᱱ ᱵᱚᱥᱛᱟ ᱡᱟᱞᱮ ᱥᱩᱠᱪᱟᱥ ᱵᱩᱪᱤᱱᱟ ᱥᱩᱠᱪᱟ ᱡᱟᱱᱟ ᱥᱤᱝᱤ ᱡᱩᱠᱥᱤᱱᱟ ᱥᱩᱠᱪᱟ ᱡᱟᱞᱮ ᱥᱤᱝ ᱵᱮᱨᱜᱮᱛ ᱛᱚᱠᱥᱤᱱᱟ ᱱᱮ ᱱᱟᱛᱟ ᱠᱤᱨᱱᱟᱝ ᱫᱮᱥᱛᱤᱝᱱᱟ ᱱᱮ ᱵᱮᱨᱜᱮᱛ ᱛᱚᱠᱥᱤᱱᱟ ᱥᱩᱠᱥ ᱯᱟ ᱱᱮ ᱠᱚᱭ ᱯᱞᱟᱥᱴᱤᱠ ᱠᱤᱨᱱᱟᱝ ᱠᱷᱟᱣ ᱱᱟᱛᱟ ᱛᱟᱫᱟᱱᱟ ᱠᱷᱟᱢᱟ ᱠᱟᱯᱟ ᱵᱩᱨᱤ ᱠᱟᱯᱪᱟ ᱡᱟᱞᱮ ᱟᱪᱷᱟ ᱵᱩᱨᱤ ᱡᱚᱢ ᱵᱩᱡᱤ ᱵᱩᱡᱤ ᱪᱟᱢᱤ ᱪᱩᱠᱪᱟ ᱫᱮᱯᱮ ᱥᱟᱞᱮ ᱱᱮᱠᱷᱚᱭ ᱯᱮ ᱠᱷᱟᱱ ᱠᱮᱨᱮ ᱱᱟᱝ ᱪᱟᱯᱮᱠ ᱥᱮ ᱭᱟᱝ ᱠᱮᱨᱮ ᱱᱟᱝ ᱦᱩᱝᱥᱯᱟᱝ ᱪᱟ ᱪᱩᱠᱪᱟ ᱦᱟᱣᱟ ᱪᱟ ᱪᱩᱠᱪᱟ ᱥᱮ ᱯᱮ ᱭᱚᱱᱚ ᱥᱟᱞᱮ ᱱᱮ ᱱᱮ ᱫᱮᱠᱟ ᱱᱟᱝ ᱟᱛᱟ ᱮᱥ ᱠᱮᱨᱮ ᱱᱟᱝ ᱠᱚᱪᱤ ᱵᱮ ᱪᱩᱠ ᱱᱟᱝ ᱟᱛᱟ ᱮᱥ ᱠᱮᱨᱮ ᱱᱟᱝ ᱱᱮ ᱱᱟᱛᱟ ᱥᱠᱩ ᱡᱚᱝ ᱪᱩᱠᱪᱟ ᱥᱮ ᱯᱮ ᱵᱚᱥᱪᱟ ᱡᱟᱞᱮ ᱛᱟ ᱯᱷᱟᱨᱢᱮᱱ ᱪᱟ ᱪᱩᱠᱪᱟ ᱥᱮ ᱵᱚᱥᱪᱟ ᱡᱟᱞᱮ ᱱᱮ ᱯᱷᱟᱨᱢᱮᱱ ᱵᱚ ᱠᱮᱨᱮ ᱱᱟᱝ ᱱᱟᱢ ᱱᱟᱛᱟ ᱞᱟᱛᱚᱠ ᱮᱱᱟ ᱡᱟ ᱠᱮᱨᱮ ᱱᱟᱝ ᱜᱮᱜᱟᱨ ᱢᱩᱱᱤ ᱨᱤᱡᱟᱱ ᱱᱟᱝ ᱠᱚ ᱟᱡᱟᱨ ᱱᱚᱠᱤ ᱡᱟᱜ ᱢᱤᱥ ᱱᱟᱝ ᱦᱟᱞᱟ 12 ᱟᱵᱟᱨ ᱨᱮᱭᱟ ᱢᱮᱱᱮ 48 ᱟᱵᱟᱨ ᱛᱚᱠᱥᱤ ᱱᱟᱝ ᱠᱚ ᱮᱱᱠᱮᱨᱮ ᱱᱟᱝ ᱫᱤᱜᱟ ᱱᱚᱠ ᱡᱮ ᱛᱩᱜᱭᱟᱞᱮ ᱵᱟᱴ ᱱᱟᱛᱟ ᱤᱝᱜᱟᱛᱤ ᱞᱟᱫᱟᱜ ᱥᱮᱱᱟᱝ ᱠᱚ ᱮᱱᱠᱮᱨᱮ ᱱᱟᱝ ᱠᱟᱨᱜᱤᱞ ᱠᱩᱨᱤ ᱱᱟᱝ ᱠᱚ ᱮᱱᱠᱮᱨᱮ ᱱᱟᱝ ᱡᱟᱜ ᱫᱩᱱ ᱛᱚᱠᱥᱤ ᱱᱟᱛᱟ ᱵᱚᱥᱪᱟ ᱡᱟᱞᱮ
1: ᱥᱟᱛ
0: ᱫᱤᱱ ᱪᱤᱠ ᱱᱟᱛᱟ ᱮᱱᱠᱮᱨᱮ ᱱᱟᱝ ᱥᱠᱟᱛᱚᱠ ᱯᱤᱛᱚᱠ ᱱᱤᱥᱠᱟ ᱥᱴᱨᱚᱜᱟᱱ ᱵᱚᱥᱪᱟ ᱱᱟᱛᱟ ᱵᱟᱜᱟᱨ ᱫᱚ ᱦᱟᱥ ᱢᱚᱪᱚ ᱥᱮ ᱥᱴᱨᱚᱜᱟᱱ ᱵᱚᱥᱪᱟ ᱡᱟᱞᱮ ᱱᱮᱪᱟᱛ ᱫᱮᱥᱠᱩᱨᱢᱤ ᱴᱤᱢᱟᱪᱤᱠ ᱤᱣᱟᱪᱤᱠ ᱧᱟᱢ ᱵᱚᱠᱤᱨᱮ ᱱᱟᱝ ᱱᱮ ᱱᱟᱛᱟ ᱮᱱᱛᱟ ᱱᱟ ᱠᱤᱨᱮ ᱱᱟᱝ ᱱᱟᱛᱤ ᱤᱡᱩᱜ ᱱᱟ ᱛᱟᱝ ᱪᱟ ᱪᱷᱚᱫᱢᱟ ᱛᱟᱝ ᱱᱟᱝ ᱤᱡᱩᱜ ᱟᱛᱟᱝ ᱱᱟᱝ ᱭᱟ ᱛᱚᱢᱮᱱ ᱟᱞᱮ ᱡᱤᱜ ᱟᱛᱟᱝ ᱱᱟᱝ ᱚᱥᱚ ᱛᱟᱝ ᱪᱟ ᱡᱟᱞᱮ
1: ᱠᱟᱥᱟ
0: ᱟᱞᱮ ᱫᱮᱱᱮ ᱱᱟᱛᱟ ᱡᱟᱝ ᱜᱟᱡᱩᱜ ᱟᱭ ᱡᱩᱜ ᱪᱟᱱᱚᱜ ᱫᱚᱱᱟ ᱛᱟᱝ ᱟᱛᱟ ᱡᱮᱥᱮ ᱜᱟᱡᱩᱜ ᱟᱛᱟ ᱥᱛᱟᱝ ᱦᱮᱡᱮᱱᱟ ᱱᱮᱜᱟᱛᱟ ᱡᱮᱥᱚ ᱟᱛᱟᱝ ᱱᱟᱝ ᱥᱯᱨᱮ ᱪᱚᱱᱟᱝ ᱧᱮᱱᱟ ᱱᱚᱜ ᱭᱟᱞᱮ ᱠᱷᱚᱭᱟᱞᱮ
1: ᱠᱟᱥᱟ
0: ᱱᱮ ᱤᱝᱜᱤᱥᱯᱟᱨ ᱠᱮᱨᱮ ᱱᱟᱝ ᱟᱛᱟ ᱥᱠᱮᱨᱮ ᱱᱟᱝ ᱠᱚ 200 ᱞᱤᱴᱟᱨ ᱡᱤᱜ ᱛᱚᱠᱥᱤᱱᱟᱝ ᱠᱚ ᱪᱩᱭ ᱱᱟᱝ ᱠᱚ ᱱᱮ ᱠᱚᱭ ᱡᱤᱵᱟ ᱟᱢᱨᱤᱛ ᱯᱨᱤᱯᱟᱨᱮᱥᱚᱱ ᱪᱚᱠᱷᱟᱱ ᱵᱟᱠᱤᱨᱮ ᱱᱟᱝ ᱟᱛᱟ ᱫᱮᱱᱟ ᱛᱟᱝ ᱥᱮ ᱛᱟᱝ ᱧᱮᱱᱟ ᱱᱚᱜ ᱴᱷᱤᱠ ᱢᱮᱱᱟᱞᱮ
1: ᱠᱟᱥᱟ ᱡᱩ ᱫᱤ ᱪᱟᱢᱪᱤᱝ ᱟᱛᱟ ᱯᱷᱟᱱ ᱠᱮᱭᱚ ᱛᱮᱱᱮ ᱤᱝᱟᱛᱤ ᱡᱤᱵᱟ ᱟᱢᱨᱤᱛᱤ ᱡᱚᱞᱚᱜ ᱟᱛᱟ ᱥᱟᱱ ᱱᱮ ᱯᱷᱟᱴᱤᱱ ᱫᱮᱱᱫᱟ ᱪᱚᱥᱮᱱᱟ ᱨᱤᱠᱚᱞ ᱪᱟᱥᱯᱤᱝ ᱟᱛᱟ ᱪᱟᱢᱪᱤ ᱯᱷᱟᱱ ᱠᱮᱭᱚ ᱛᱮᱱᱮ ᱫᱮ ᱥᱠᱚᱞᱟ ᱪᱤᱢᱟᱱ
0: ᱛᱟᱝ ᱟᱛᱟ ᱟᱱᱛᱮ ᱡᱤᱵᱟ ᱟᱢᱨᱤᱛ ᱪᱚᱠᱷᱟᱱ ᱵᱟᱠᱤᱨᱮ ᱱᱟᱝ ᱟᱛᱟ ᱯᱷᱟᱱ ᱛᱚᱠᱥ ᱯᱩᱪᱩᱛ ᱠᱮ ᱟᱜᱡᱟᱱᱟ ᱪᱤᱠᱯᱟ ᱛᱟᱝ ᱟᱛᱮ ᱠᱷᱟᱨᱪᱟ ᱪᱟ ᱵᱟᱪᱟᱭ ᱥᱚᱣᱟᱞᱮ ᱛᱟᱝ ᱟᱛᱟ ᱨᱟᱝ ᱟᱛᱮ ᱪᱤᱪᱤ ᱭᱩᱥᱚᱱᱟ ᱥᱤᱞᱟᱝ ᱱᱟᱝ ᱪᱟᱵ ᱱᱟᱝ ᱠᱩᱨᱟᱢ ᱨᱮᱜᱢᱮᱱ ᱭᱩᱥᱟᱢᱮᱱ ᱦᱟᱞᱟᱞᱮ ᱫᱟᱞ ᱱᱟᱫᱟᱞᱤ ᱯᱷᱮᱨᱤᱠ ᱡᱚᱥᱢᱮᱱ ᱪᱚᱣᱟᱢᱮᱱᱟ ᱱᱟᱝᱟᱛᱟ ᱜᱚᱢᱟᱛᱟ ᱠᱤᱨᱮ ᱱᱟᱝ ᱟᱛᱮ ᱠᱤᱨᱮ ᱱᱟᱝ ᱠᱷᱟᱨᱪᱟ ᱠᱟᱢ ᱡᱚᱥᱚᱱ ᱚᱭᱟᱞᱮ ᱠᱚᱡᱟᱞᱮ ᱱᱤᱝᱜᱤᱥᱯᱟ ᱠᱤᱨᱮ ᱱᱟᱝ ᱠᱷᱩᱭ ᱠᱟᱱᱟ ᱭᱟ ᱠᱚ ᱡᱤᱯᱷᱟᱱ ᱛᱚᱡᱚᱛ ᱠᱮᱜ ᱫᱚᱱ ᱱᱮᱪᱩᱨᱟᱞ ᱯᱷᱟᱨᱢᱤᱝ ᱠᱟᱱᱟ ᱡᱟᱱᱮᱞ ᱱᱟᱛᱟ ᱱᱤᱝᱜᱟᱛᱟ ᱠᱤᱨᱮ ᱱᱟᱝ ᱥᱟ ᱠᱤᱨᱮ ᱱᱟᱝ ᱠᱚᱥ ᱜᱨᱚᱛ ᱵᱚᱜᱭᱟᱱᱟ ᱪᱚᱱ